유머 무한무한 Free fall the damn dudias 오차라 스카타즈 하이 잼 그만호 물고기 토비아가 로맨 트라비아카나 세자 프레싱아 아자야카나 우주 엑스포가 복다치오 마트막스 Alright, this is DJ Starasto. You said Juju speaking to you, so I can't, wake up, here we go, here we go, run!